0: 액션!
1: 액션!
0: 뭐라 하이게!
1: 오케이!
0: 아이, 가볍게!
1: 오케이!
0: 끝나!
2: 这不行，不是他毁的配置，11个日军，3个伪军。你来过？给，滚蛋！不一定吧？他哪有俩侉子呢？万一是哪个倒霉蛋过来视察呢？
1: 액션!
0: 액션!
1: 액션!
0: 액션!
1: 액션!

0: 所有人把伪装都卸了，衣服穿好，枪背好。
1: 是啊。
2: 呀，崔总大马斯。
3: 哦，坐。
2: 嗯，还没我们出吧。
4: 일어나, 씨발 개새끼들아. 보촌 안 서고 여기서 몰래 술이나 마시고 말이야. 상부에서 보라고 하셔서 왔더니 역시나 놈들이 피우고 있었네. 어느 암거가 뭔지 빨리 대답해.
5: 낙동강.
4: 대답. 너 말고 네가 얘기해봐.
2: 인천.
4: 아직 취하지 않았네. 취했다면 당장 충사감이야. 두 사람 좀 들고 똑바로 서서 제대로 감시해라. 이따가 돌아올 때도 앉아있으면 군사법 중에 세우 줄 알아. 알겠어?
2: 네? 네.

0: 저번에 대대장 백정호다. 방금 지나간 다음에 중국군이다. 얼른 주교대를 보내라고. 나 의상 못하는데 전해!
1: 안구어.
2: 낙동강. 해답.
1: 인천.
3: 대회님,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?
4: 그거... 너한테 말해줘야 하나?
3: 아, 아닙니다. 대회님, 오해하지 마십시오. 그 사단으로 가는 길에 예민군 부대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. 조심하십시오.
4: 그럼 용대로 가는 길목은 안 좋은가?
3: 네, 그쪽은 괜찮습니다.

0: 고맙다, 장사.
1: 고맙습니다, 대회님. 가자.
2: 你有没有这种感觉啊？ 金哲在跟敌人说话的时候， 这一恍惚， 好像他们是一伙的。
3: 咱小秀才就是优秀， 有出息。 战争打完以后， 他指定能成演员。 我还记得他第一次演帝君的时候， 他紧张的扣子都系错了。
4: 上山。
5: 야, 단장 풀어주고 의자에 모셔! 군의관을 불러와!
6: 네!
4: 씨발! 이 병신들아!
7: 감히 적군의 정찰병을 넣으셔?
4: 어? 미친 거 아니야!
7: 이제 영대장한테 말해서 개박살을 내주겠어!
4: 비켜!

0: 지금 바로 추격대를 보내겠습니다.
1: 경계병 한 소대만 남겨놓고 나머지 너는 간식하다.
0: 그래도 되겠습니까? 만약 그 사이에 적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?
1: 점차병 들어가지 않는 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야.
0: 네, 알겠습니다. 대대장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. 대대에 보고하고 바로 따라가겠습니다.
2: 잠깐!
3: 일단 추격은 안 한다. 적군의 정찰대가 왔었다는 사실 또 누가 알고 있나?
0: 대대장님께서 때려눕힌 두 보초병이랑 대대장님을 때려눕힌 순찰병, 그리고 이 벙커 안에 있는 병사들이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.
1: 대위, 지금부로 자네 지휘관을 부중대장한테 넘깁니다. 그리고 자네, 지금 즉시 자한대를 준비해서 이 일을 알고 있는 모든 자들을 데리고 너랑 같이 사단으로 간다.
0: 이건 대대에 보고해야 합니다.
2: 그쵸!
3: 더 이상 더 달면 죽여버린다.
4: 好点了吗，文杰？还行。听说你要回去，这是同志们的家信，麻烦你回到国内给寄出去。嗯，好，我这还有。文杰，你回到国内之后，你父母会来看你吗？啊，我受伤和回国的事儿，我还没告诉我父母呢。
5: 啊！
4: 其实我压根就不想回国。
5: 那怎么行？你得赶紧手术啊！
6: 对呀，你这伤这么严重。

0: 出门送。呀，梁少令！
1: 미군정보에 의하면 자네와 자네 이끄는 부대가 모두 전사 아니면 포로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, 이야, 살아있네. 잘 따라왔어.
0: 급히 보호대리 사항이 있습니다.

0: 사냥하러 왔어? 제법 잡았구나.
1: 예, 우리 방금 꽝하물이 잡았습니다. 혹시 여기 근처에서 다른 사냥 가면 못 보셨습니까?
0: 아니, 아무것도 못 봤다.
2: 그럼 다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고라니를 잡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.
0: 그래, 가봐.
1: 가자.
2: 응.

0: 호소서가 늘었나?
1: 네, 다른 병이 있다고 해서 상부에서 임시로 추가했습니다. 주로 후방으로 가는 군인을 검문하고 있습니다.
2: 그래, 중방에는 다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인데 뭐 조사할 것도 없지.
1: 대위님 말씀 맞습니다.
2: 수고했다.

0: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? 너무 수상한데 놈들은 적군 몇 명과 통신기를 남겼다. 통신부 연락해서 대어령과 그 근처에 대한 신뢰 교란 계속하라고 해. 박 대위, 애들이 데리고 가서 그 주변 도로를 철저히 보유하고 있다가 324 고지에 그 네 명이 지나가면 소탕이 들어간다. 남은 조군을 반드시 소탕해야 한다. 그 어떤 정보도 새 나가면 안 돼.
1: 네.
0: 아, 그리고 부대원들에게 전해. 작전 시 흡표 완전 차게 차지하는 자 모두 사살해.
1: 예, 알겠습니다.

0: 敌人还得布置一会儿，等他回来立刻走，明白吗？好，将军。
1: 산기슭 쪽으로 갈 겁니다. 그곳은 풀이 무성해서 몸을 숨기기 좋을 겁니다. 풀숲을 지나면 바로 숲입니다. 아직까지 그곳에서 적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.
0: 지뢰구역은 없는가?
1: 있습니다. 그래서 제1소대장을 불렀습니다. 제1소대장이 발에다 줄 겁니다. 총 내려! 이 사람들은 작전 수행하러 가는 첩보대다.
2: 네!
1: 예, 가시죠.

0: 대위님, 여기서부턴 지뢰구역입니다. 제1소대장이 바래다 줄 겁니다. 그럼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.
1: 협조 감사드립니다. 돌아오면 꼭 부춘회장님이 도와주셨다고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.
2: 저를 따라오십시오. 여기 작은 막대를 절대 지나가면 안 됩니다. 폭발 가능성이 있습니다.
3: 알았어.

0: 부준 대장님, 백 대대장님께서 찾으십니다. 20분이나 기다리셨습니다.
1: 백 대대장님, 그 네 사람을 전선 밖으로 내보냈습니다.
2: 군 첩보대 소속이라고 하면서 전선을 넘어 적군에 잠입하는데 협조해달라고 하더군요.
1: 아무 말도 안 하고 협조해줬습니다.
3: 그래, 잘했어. 오늘 밤과 내일 밤 조심해.
4: 놈들이 선배 14 고지를 공격할 거야. 선부에서 강력 지원해줄 테니 전도 준비 단단히 하고.
1: 네.
3: 주세 시작해. 반드시 해지기 전에 남은 적군과 통신기를 차단해서 없애버려.
5: 예, 알겠습니다.
6: 수색 시작! 수색 시작!

0: 16교역은 벌써 났습니다. 형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.
1: 그래, 고맙다. 회장, 내쉬已经过了.
0: 산유.
1: 毕德真，哎，去炸一个。好嘞。大牛，你轻点，别又给人坐死了。
2: 好的，科长。 哎呦，哎呀，哎呦，
1: 괜찮아?
2: 아, 괜찮아, 괜찮아.
3: 야, 근데 소대장님은 왜 아직도 안 돌아오시는 거야?
2: 한번 가봐야 하나? 뭐야?
3: 뭐야?

0: 여기서부턴 지뢰구역입니다. 제1소대장이 바래다 줄 겁니다. 그럼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.
1: 这极有可能就是敌人的一个阴谋。
2: 照这么说的话，那他就是故意让你们把314高地部署的情报给送回来。

0: 조개 신호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가 어디야?
1: 검출한 결과 대략 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.
0: 일대를 서석지 수색해봤어?
1: 예, 수색했습니다. 근데 이쪽은 허우 볼판이라 숨을만한 곳이 아예 없었습니다.
0: 없어. 없다고. 그럼 절벽이나 동굴 같은 거.

0: 자꾸.
1: 멀지 않은 곳에 절벽이 있긴 한데 수역대원들 말로는 밑에 대고 총도 쏘보고 다 해봤는데 인기척이 없었다고 합니다.
0: 내려가봤어?
1: 아닙니다.
0: 아이씨, 똑바로 안 해?

0: 우리는 미국 내사단 소속이고 조족은 연락원이 스미스 대원입니다. 용대장님을 만나러 왔다.
1: 네, 들어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.
2: 전단!
0: 용대장님 나와 달라고 전해줘. 스미스 대원님이 부상을 입어서 코동이 불편하시다.
1: 네, 알겠습니다.

0: 죄송합니다, 대련님. 바빠서 소개 늦었습니다. 저는 통역관 김정호라고 합니다. 메사란에서 대량의 한국인을 추모했습니다.
1: 그래, 알았어. 미군 나라 잘해봐.
2: 네, 알겠습니다.
3: Make our Korean soldiers proud!
4: Yes, sir!
2: Yes, sir!

0: 빨리와!
1: 세상에! 어떻게 된 겁니까? 세상에!
0: 요!
1: 어떻게 된 거야?
2: 망했습니다.
1: 여섯 명이라며?
2: 다 망했습니다. 중국군이 너무 많았습니다.
1: 사단으로 들어간다! 여기를 포위하고 폭격해! 모조리 죽여버린다! 다 쏘아버려! 가자!

0: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. 사단으로 가는 길은 이쪽입니다.
1: 어디로 가든 우리 마음이야. 좀 들어.
2: 빠르게 와.
0: 가방.
2: 金哲，给他上个保险。
1: 是。指导员，你开稳点啊。
3: 好嘞。
1: 刚才谢谢你了，那伪军上校说的那英文，幸亏你救场，我冷汗都出来了。
3: 这叫合作无间。

0: 빨리 팀원 요청해.
1: 네, 알겠습니다. 사보도로 지버차의 중국군 파견 부대가 타고 있다. 던져 막아, 던져 막아.
2: 속도 올리라고.
0: 빨리 쏘고 뭐해?
1: 이분이 있습니다.
0: 이봐, 빨리 쏘라고.

0: 兄弟们，我们要加快速度了啊！一定要赶在敌人想明白之前赶到大峪岭。报数：
1: 一、二、
0: 三、
2: 四、
0: 五。
3: 还有两个人呢，
4: 刚才还在呢。
0: 原地休息，等等他们后面的人。
1: 好。
0: 我早就想加速了，就怕后边地种跟不上。可能是你啊，这是行军，又不是赛跑。这样比赛，你能是我对手？你先追上我再说。5里路之后，你看看我是不是吹牛。小山，不说了轻装吗？怎么拿那么多东西？
5: 都是打仗的硬家伙，这么多守雷，哪来的？
6: 山上消灭那些敌人缴获的，还有罐头和巧克力。
0: 你真行，我帮你背一个吧。
1: 不用，哥俩，
0: 把枪给我，
1: 行，
0: 出发。
7: 뭐라고? 알겠어. 314고조와 오은산 두 곳이 공격받고 있다 합니다.
8: 오은산?
9: 자네가 볼 때 이 빨갱이 새끼들이 어느 쪽으로 올 것 같아?
10: 두 곳 모두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. 아무래도 오은산 쪽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미군과 교대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지형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아무리 위장 공격이라 해도 막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
8: 겁날 거 없어. 잘 버티라고 해. 이 빨갱이 새끼들이 목표가 명백해. 아군의 병력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야.
9: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군과 교대한 정보가 새어나가면 상황이 복잡해서
7: 백승호 호출해.
11: 백설용 전투 중 부상으로 인해 응급처치 중입니다.
9: 뭔 소리야? 그럼 부대는?
11: 부대원 모두 부상으로 전투 불가 상태입니다.
9: 너무한 놈이야!
11: 죄송합니다.
9: 백승호 이 개새끼!

0: 세상에, 정신 드십니까?
1: 여기가 어디야?
0: 호방병원입니다. 바로 이내 심각한 뇌진탕이라고 합니다, 이 선생님께서. 그래서 여기로 모셨고요.
1: 저의 실사거지 상황 어때?
0: 아무 일 없습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제대로 준비해놨으니까 중공군이 쳐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됩니다.

0: 5분 좀 어떻습니까? 대통령님, 의사 선생님이 최대한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.
1: 안 돼. 우리 유덕이에게 너절 됐어. 자, 일단 종욱군은 내가 아는 사람이야.
0: 안 됩니다, 움직이면 대사장님. 골절 치료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.
2: 닥쳐!
1: 내 말 들어. 지금 닥쳐. 사단으로 간다. 어서!
0: 예, 알겠습니다.
3: 종이가 안 나와라. 休息五分钟，淑敏，你过来，看这条路，那边是黑豹师师部的方向，这边是314高地的方向，这个地方太重要了。
4: 这样的地方，他们竟然没有派人驻守，真挺帮忙的。
3: 敌人很快就会意识到这个致命的疏忽，会疯狂地与我们争夺。
4: 这场仗不好打，就像齐鲁说的，这个地方地势太平坦了，易攻难守，赶紧让大家修筑工事吧。
3: 你说的没错，不仅是地势不利，咱们的人也太少了。
4: 我可很少见你发愁。
3: 我很少遇到这么难打的战斗，就八个人，硬拼拼到底那倒是容易，大不了大家一块光荣嘛。可是任务怎么办？阵地怎么办？要是守不住，那我们不是白来了吗？你带着大家修筑工事，我到下面的工地去看一看。
4: 是。修筑工事。
5: 全国各地的叔叔阿姨、大姐大哥们都在争先恐后的领取陈金祥珠宝九件套。
6: 这珠宝啊，戴着特别有面，富贵又大气，给邻居们羡慕的呀直红眼儿，追着问我在哪儿买的。我就告诉他们呀，我就打了个电话，没花一分钱，免费领的。人家每档啊就限量100个名额，想要啊就赶紧打电话，晚了就没有。

0: 사단장님, 저 꼬리 퇴각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상한 게 반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
1: 나를 그런 새끼들이 뭐 하자는 거야? 나하고 사는 척?
0: 제 생각에 아무래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
1: 뭐, 의심되는 게 있어?
0: 근데 그게 뭔지.
1: 아, 백성훈 깨어났어?
0: 깨어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.
2: 사장님! 백대장님이 오셨습니다.
3: 전사장님, 급히 부고드릴 사안이 있습니다.
1: 마침 자네를 잡고 있어서.
3: 오은선쪽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?
4: 모든 연락이 끊겨서 한계대대를 지원 보냈네.
3: 홍상에 함락된 것 같습니다. 사장님, 홍상과 314 고지 사이에 무슨 영광이 있는 곳 같지 않습니까?

0: 만약에 적군이 원산 점령하고 부대를 보내 원산 넘어오면 곧바로 314고지 후방이야. 그렇게 되면 314고지가 위험해서.
1: 놈들이 314고지를 공격 안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. 온산에서 오는 지원 부대를 기다린 겁니다.
0: 맞아. 하지만 적들이 원산에서 넘어오자면 시간이 걸려. 우리가 더 빠를 거야. 박인장에게 연락해서 당장 두 중대를 대어령을 보내 성명하고 사단 예비 부대 동시 투비해서 대어령 방어를 강화한다.
1: 네, 알겠습니다.
0: 아, 그리고 원산과 부대에게도 적군이 314고지 후방에 절대 가지 못하게 대어령 통하는 길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해.
1: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바로 이 내용을 박연대장에게 보내.
0: 이번 장전 자네가 그르쳤어.

0: 놈들이 자네끼라고 사전을 파악하고 여기 응해서 이젠 다 끝났어. 자네 할머니 건다 했고 병원 들어가 잘 치료받고 또 다시 일어나 싸워야지. 안 그런가?
1: 네, 알겠습니다.

0: 사단장님 예측이 맞았습니다. 온산으로 보낸 지원부대와 중공군이 좋아하여 전투 중이라고 합니다.
1: 무조건 널 박을 때까지 버티라고 해. 그렇게 되면 이 공군 지원에 올 거야.
2: 네, 알겠습니다.
3: 아, 그리고 대령에 보낸 부대에게도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전해.
2: 네, 알겠습니다.

0: 부대위 부대를 이끌고 향을 섰는데 군대위 부대를 데리고 공격이 약해지면 신속히 도를 통하여 대어령을 점령한다.
1: 네!
0: 수지해!
1: 네!